0: 이 라디오 꾸
1: 이게 나무 거기 두세요. 나무 향기 도이 라디오 꾸.
0: 에, 그나빠 관련 불끌라이.
1: 이미 리얼보드 라디오 꾸. 아쿠칸 모든 어린 라디오 어째.
0: 아, 라디오 째 먼저 라디오 빼. 관련 꾸노 이또 라디오 양 꾸랑 아찌.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냉이린동
2: 96.9.
1: 아? 아찌야? 라디오 아빠니.
0: 이미 알코가 라디오 바이.